0: 내가 죽다 보면 너 욕 그랬잖아. 아고 태우고 사건다니. 저 자식 내가 있다지. 나니 이거 가끔 또 땅에 있다지. 자식 내가 있다고 나니 이거 올라가지고 또 자꾸 자꾸. 또 있다고 가면 자꾸 사과 일을 좀 자꾸. 아, 아, 그렇지. 이거 욕을 땅에 있다고. 자꾸 자꾸. 이거 또 와니까 욕을 땅에 있다고. 比如他们在这破格上，他们在这里有那程度上多少我看不见，加油是加油，他们，没得会加油，他们天天干啥都换的多，你加油为啥不换？加油干啥？你干啥不换的多？你加油干啥？别说我说我我说你你啥的，这我这你我这出的他，他就不要出的。저 지미 지미 지지 나가는 것도 비다 빙하가 비비 작가면 또 아무 그 비작가 비시에 나가는 것도 빙하가 또 지지 학도 와나가는 것도 환이 위장이야 나가는 것도 속달로 이가 역으로 비나가는 것 지원이 빨리 또 그리 또 아니 또 위장을 하는 거야 여자 가서 녹슨 막고 하고 찍고 와서 또 나가는 것도 저 막 한국에 거기 누가 먹더에 우스꼬흐도 저 빙간 저에 작게하게 저 나를 욕도에 먼저 또 스키 죽으니 스키 찍어 스키 죽으니 스키 죽으니 자들 화물 회득하고 저에 작게하게 저에 먹으면 속고기 꼬리 먹을까 먼저 위자 위자 가시자면 저 비스티가 작으면 비스티가 작으니까 여기 위자갑니까 저 이따가 가끔 구조를 욕해야 제자에게 태학이 비쩍 붙이고 저 위쪽에 가고요 만짝 왔습니다 고향을 쓰시다 먹지고 욕고가 나오면 저건 또 찢어지고 그니까 또 맞다고 찢어 먹고 내서 저야 무서워 그때 머리 가고 싸 먹고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욕고 그러다
1: 그 저
0: 욕고
1: 그러다 이 Doi kwa taima imina ai pakkakro ka kaispe takuam umiku zali taim piukunga kuni kwa sasa pitsiko. Doi su maais pakkwani tuntuak chodutung taima wankutakwa ahnani kiunnagatni. Una kwani tai matoi makutu tangut sasekto kansu pisuklam. Takwam tadi una akhanak. Nuna miwi tai akshe. Takwam chatta matkon aipani chattai takan aulukto angut tangan ikhneni su aulukluki. Doi su tamaku tamai fatin totin toi peakamang immukhuluki. Ituk toi tsak fiulahtut akhanat nimmiwi tangakamang. Ikhnaatung nakkiukhuluki tsak tamaskoan aulukhuluku. Saitlachgad, daumg, hwadn ai bachsgig, nagtang nagsutgsw, nagnagawchlwtg bing nagagamg, tiongas, nesgwf nga, ach na gan-ganrach gawlg, gaiagawg iagwg, nasbachw, i doeslw, Ni doi su ysbyty daim doi idwch achan anu. Jac daf doch a llachbyt ni. Ich yn edrych llw gyd na chwlwgi. A dam llw na ngoch wch gadwn di lwgi. A lli mynd gydling eich bydrygi. Na ngoch gawch wch gyd am biach gadnig. Dyng rwydig rydwg i bi gwfdig i. Sa imnach sa nachlch e. Gifyd bystig all gwfw eich yn edrych yn gwyllwg i.